임비 어시와 어무더런 건도 어녀까지는 어두워 무하가 하나 구대파 어무더런 건도 어녀까 지닝아닌가 심한가 그만한 어녀까 아베해 건반대히 어무더런 건도 우트포카 오스피타 8km 오미롱고 비바리 모이리 Mehindi o New Zealander kamuna nyoka kaparu kade nandaire epo tuwethe tomatidiro wawipuka ondi okupirukiro veta mehindo okukara no nyoka umurume ndumwe mehindo wapewa omberero yomethe hambo umwe mondorongo indi shabade wa no nyoka Wanakonda o nyoka yonjinda ondeundeu mouye inojinda yodokilo grema o matherevari. Wanakonda iri mudondonduda Brazil, Amazon River. Imbi o shiwa.